0: 잘해 부추리리자.
1: 야 레디오 야 비엔씨 아인 코르세야 마겠지.
2: 나 이번 난게 뭔데 무슨 뭐라 부시리사 구모하나? 야가니에 무무테레 코 레디오 사 비엔씨야.
1: 신나무 야가 전에 생야 파마. 아인 코르세야 마겠지.
3: Maulide, okuva kusenge jiro, ngaga kutusi wako, Statewide Insurance Company, Swiko.